0: coming up next. More great music.
1: 아구 퍼니엑 방테 비에스니 반트 이세스 올 데이 바이 마이 GMR 라이프.